0: 말하고.
1: 바로 안녕하세요.
0: 야.
1: 바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0: And you want to say it?
1: And you want to say it? 내가 안녕하세요.